뭐 뒷지역이나 아는 거 아이킨다 봐야 검수어를 국자다간 그한 이쇼 뒷지배원스쿨 홍하나 웅깨짱가 럭스라바잉 아이킨다 봐야 거에는 푸누구입 가찬진나 반뚜라 바바 찬뚜럭달 맞아 따라야 나왕 안 빼라 푸지 우세오 럭스라바잉 엣지 웅깨

0: 안 되겠어.
1: 아, 맞아, 승빈. 승빈, 승빈, 승빈, 반짝이. 무슨 말을 하지?
0: 무슨 말을 줘? 우사키엘이라, 뭐.
1: 어딘 때, 간쟤는 미래, 양신지, 간쟤는 와베냐, 터보팝섬, 루가. 다음에!
0: 엄청 웃으라요, 수석, 야루, 다음에!
1: 아멘, 사망아, 그, 사망아, 키스.
0: 아이, 무슨 곳에서 먹어?
1: 아이, 무슨 난 푸팅엠, 그러고 난 끼네, 나는 공자로.
0: 아멘, 다요가요.
1: 땅에 보팅, 야, 저거사민. 야, 저거사민. 움키스, 움키스, 수차, 아, 엄마, 가봐세라. 아, 움키스, 아, 오페라, 움키스, 아이, 푸트. 룽일, 움키스. 요백룬다완. 아, 그, 꼬페니, 너쭝으라, 공업하, 응소괜산시. 응소벨라쟁이, 차트, 너마이니니. 왕린디. 우리 고생이 신원보로. 하라라게, 하라라게, 쌍봉에, 피라니. 뭐에, 피라니, 꽝꼬, 까라니, 가, 렙지. 뺏어, 무사감키즈, 구피감키즈, 라. 노슈타, 노데카메라.